0: 빨리 빨리 끌어줘.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로즈원 빨리 끌어.
1: 소포 가싱 볼라 빨리 단독.
2: 와 뭐니까 프리안돈 사기 원더러고.
1: 아 불이 쓰러워.
2: 삼분 telas pitung botol tasih terus amalani kampun gelayar.
3: Wah sabun sabun mesaken menika sampun mendem menika.
0: Wah. Ora nyuwun kula badhe mbeksa, kula badhe joget kula.
2: Anakku, anakku Burisa.
0: Nggih, kula ajeng joget mriki sampure mriki. Kula ajeng bendroman, kula ajeng bendroman. Wah.